0: sin pausa.
1: Sin pausa. Sin pausa. Sin pausa.
2: Chang y'all,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